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 와 기득